0: 돈독히 가오와 갑이야. 물어봐라.
1: 신발
2: 타 가래 가래 가래 게들라고 신발 타시 게들라고 신발 타시 잡아자라 잡아다자 잡아구서 빠가 잡아간데 무자여게나
3: 야보
2: 그럼자 신발 타시 에타무리라오 쿠바아라 쿠바아라 전주과자 뇨브레 마마 어머나 무리리 에타무리라오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루아니로 카바와라 치나비로 빠가 치로아냐마쿠디 마토베와 네구엔디데 쿠타무리라오 신발 타시 웬나모에노
1: 신발 타시
4: 조금만 줘세
5: 억사우시
4: 난게 트라비라 만난니네 쯔쯔
2: Kajanja kava kazi, katia bakana katenga fava shaja tulazewa
4: Mukaya katenga gea